0: 그러면 너, 자, 다 꼬로 코가 자, 암가 뒷마기 띠래 가르다네. 소다 아따 수토네 간호 버잡고 마테시 우 우카파카산네 자티가 참아 자귀 너는 자꾸 뭐 더 자꾸 너 잔다 간고 뛰는 뛰마 그 뛰는게 아따 가버게 내선 그이선 해. 나도 뛰는게 아차 뭐 뛰는 자 아니 암가 그이서 그 자티도 잠을 거 조른다. 할렐루야. 잠을 거 조르 호호 뛰다 봐 가다 그 뛰바 뛰아 아 검사 꼬아봤다. 애는 애는 뭐다 아와데 애는 애는 그애데. 소 아군 호데 잣캄 아군 호데 잣캄 소 또 아 티기 티기 칸 호시에데 또 아 세세카산노 잣잣칸 호산 아 캔마 코데 톰 아차 세세카산 자 호산 푸데데 텍 에레 에예코 테오 아카제 티기 칼라 호데 제네 소 쿠에나 가 캔마 티 아 코로나타 나코 티 아 슈야 바타 쿠에나 티기 데 쿠이 데 코마 무 쿠르나 아이신 알로가 데 쿠이 디타이 So, Tikwana Ukui Okwela. Don't unquena take a queen secure the Kamka Tingo and Naho at the Komako Prieka. And a thing like Javi in the Tat Kusan. So, Quena got Tim Hana, whom I got Tiki Kano, Ahuma Am Mugiti Doka San. But Amakuma Hunu at the Gananda at the Hair Yahoo. Humber Timo Bokwe. So, Hallelujah. So, then that mean look equal the Kamka Timo Plafotin. Plapotin at the moon, the Puriak is over the moon Plapotin. So Plapotin is a good look at that white thing. They quit the Tessu Yahunu, they quit Hana Air got away. When I dig out that, some of the Gauta, the Moka Air, you were one at the time they would be with you at that. So Tahuata Yakono, Tangu get the arm, Tahuahono, a Tahum, but I did stick out at the Teratana. And that's for a Bach Oak. So dear club with air, Hanatic egg, queer dear, queer data. So there was at the corner that come the corner over dear corner than that. Hallelujah. But I said, there come as a key, that who's here got that corn. Quinna dear corner of it, and Quinna said that Dick Queen at the way, canon get a canon, dear Quinna car, cow command. Amen. Canon got a corona coho, canon the car born a canon cow coho. E kana ma kwena ka kana kwena kao za te kwe za te kwe za te kwe za te kwe to tia to tia ko tsumo te kona kuye ko to tia a go lo khwana ta tim kha kha kwana mko hallelujah
1: amen
0: hallelujah ya a te ike ke ngwe te ka so re